0: 이겼지 나타 보행. 곰매질래 보나세 미우. 아마 이질래.
1: *447# hash to get number one.
0: 아, 곰매게 조킹 고나니 터. 아마 곰매 왜게래? 개글래 누가니 터 에니 고니. *447# hash.
2: 로고요 참냐지 앵맹이갑 올랭그루원이 모고티오 캄피아모토 조로 마우치 마우나록 네스웨트 엘바르군 몰로 투리 소인 솔라이 길길 바하티 아고이스부키야 이뇨르웨치 앵 90.8 FM 아난코 90.